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목마른 사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139편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함으로 이 계절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며 어떠셨나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마더와이즈 방송이 모아져 있는 마더와이즈 코리아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찬양하는 기쁨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음을 신뢰하는 강건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정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등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그분은 1907년 8월 29일 24살에 한국에 와서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로 1년이 채 안 되어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일부가 이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 교사 루비 캔드릭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조선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은 그것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헌신,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억한 한 선교사의 헌신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기대와 기도로 인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일에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장로님의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 학생들의 수줍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청소년부 학생들의 수련회 장소로 가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요즘 잠이 조금 부족한데 예천까지 내가 운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 근무를 마치고 막 나오는 길이라 내가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또 찬양을 듣기도 하며 이동하니 금방 도착해 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김진관 목사님과 사모님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목사님의 표정이 엄청 밝아 보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역시 중딩 고딩들입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기특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로 가득 채우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할 마음을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를 전하는데 은혜와 감동이 오히려 내게 전해집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도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동행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점심으로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오후에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호산나 셀의 찬양 자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에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먼 길 가고 오는데 피곤함이 없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들로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예동일기로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에 장로님이 다녀오시며 주님께서 그곳에서 또 오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예수동의 일기로 적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여 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장로님의 일기를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주목되어 있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선이 부릅니다. 시선.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느지막히 눈을 뜨며 주님을 부릅니다. 어제 종일 교육으로 대구를 다녀온 탓인지 몸이 가볍지 않아 힘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오늘 일정을 위해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부릅니다. 9월 Y 행사를 위해 100여 명이 함께 식사할 장소를 답사합니다. 점심시간이고 손님이 많은 곳이라 늘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단체 손님은 받을 수 없다고. 식사 장소 예약이 쉽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물으며 주님 부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 주시는 찬양 가사에 감사와 감동의 눈물로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해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막막함 속에 더 또렷이 보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니 더욱 감격입니다. 주님,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나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손에 맡기며 따라갑니다. 찬양가사처럼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준비 과정이 쉽지 않으나 낙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칠 때마다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마음같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우리의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힘이 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늘 만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일기 중에 소개하신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와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편하도록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훨씬 쉽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을 사용하시면 그곳에서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도 읽어보시며 도전받고 또 나도 그곳에 예수 동행일기를 적어서 저장해 두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일기로 써가다 보면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의 그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동의 일기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주님의 동행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나의 양식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K컬처를 넘어서 요즘은 K푸드가 먹는 게 열풍이라고 합니다. 한국 냉동 김밥이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없어도 동이 나서 못 팔고, 불닭볶음면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인들이 그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는 챌린지 영상이 화제인데, 작년 9월인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 라면이 출시된 이후에 80억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0억 개, 82억 명이잖아요, 전 세계 지구촌 인구가. 그렇게 따진다면, 단순 숫자로 비교한다면 뭐 한 2억 명 빼고는 다 먹어봤다, 뭐 이렇게. 안 드셔보신 분 여기 있죠? 한국인 저도 안 먹어봤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라면은 국물이 최고지 이러면서 이제 그 매운 걸 왜 먹어,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하여간 이런 먹을 것 열풍. 뉴욕의 코리안 바비큐 식당, 한국식 기사 식당의 대기줄이 이어져 있고, 코리안 급식이 미국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하여간 대단한 대한민국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한국인만큼 밥에 진심인 나라가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도 밥 때문에 오신 분, 혹시 뭐 끝나고 밥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밥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그 집착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서양인들도 똑같습니다. 영어에서도 가장 이제 가치 있고 그 중요한 것을 빵이나 고기로 표현한 단어들이 제법 있는데, 영어 단어 공부를 좀 아침에 좀 머리 굴리려고 한번 해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브레드위너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브레드가 빵이잖아요. 빵. 빵을 위너, 승리했어요. 빵을 벌어오는 사람을 가장이다, 브레드위너라고 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On one's bread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생활을 벌다라는 뜻인데, on이 뭔가 얻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밥이 빵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밥벌이 한다는 겁니다. 빵을 벌어오는 사람. 또 이런 관용어도 있습니다. Meat and potato. 이걸 기본 되는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관용적으로 meat and potato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서양 음식 이렇게 스테이크 나오면 고기랑 뭐 나와요? 감자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본질에는 뼈대를 meat and potat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일상의 언어에 이렇게 먹는 문제들이 많이 언급이 될까요? 먹어야 사니까요.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먹는 문제, 육체적인 필요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같이 한번,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사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믿음,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보편적 믿음입니다.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그래야 기쁨이 있고 만족을 누리지, 이런 마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입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을. 중동 사막교, 햇볕이 그냥 쨍쨍 내려지는 장렬하는 사마리아 땅 한 우물가에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남편 이야기, 예배 이야기까지 이어졌죠. 우리가

맞습니다. 그 깊은 영적 대화에 집중하던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저 멀리로 옮겨갑니다. 마을에서 겨우 빵과 고기 도시락을 구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우물가로 돌아오는 제자들 돌아옵니다. 돌아보니까 스승 예수님이 유대사회에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과 독대를 하며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 문화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감히 끼어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로 놀라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인이 갑자기 자신의 소중한 생계의 도구자 우물에 물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물동이 그거를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쳐두고 벌떡 일어나 동네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카메라 앵글은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뭘 합니까?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예배 우리 끝났는데 식당에 쫙 밥 먹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와, 요 앞에 요 길거리에 대통령 있어요. 대통령 만났어요. 내가 한번 가봐요. 다 가보시겠죠, 한번. 그렇겠죠? 나가겠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카메라 앵글이 우물가로 향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그래 먹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안 드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선생님 잡수소서,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느냐. 여러분, 제자들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먹는 거 육체의 필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시고 한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가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보러 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 육체적인 만족에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 인식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만족과 행복을 늘 육체적인 만족, 물질적인 소유, 소비에서 찾습니다. 물론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육신의 결핍도 채워야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돼야 되듯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본문이 아주 하나님이 익살스럽게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 개돼지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어렵게 도시락 구해왔습니다. 깨름직한 일이었겠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유대인 남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행위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을 때 물어볼 수 있었겠죠. 너무 이상하니까 무슨 일인지,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런데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셨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상히 여겼으면 물어봐야죠. 근데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던졌던 첫 마디가 뭐냐면 랍비여 잡수소서. 여러분, 너무도 재밌는 게 그 말을 하는 정황을 보시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겠죠? 보입니다, 그게. 근데 그 사이에,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들 몰려오는 그 사이에, 랍비여 잡수소서. 4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꺼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밀려오는 사마리아 그 사람들의 영혼은 뒷전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렵게 구해온 빵과 고기 도시락통,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소서라는 말은 이런 뉘앙스죠. 선생님 잡수세요. 지금 음식 어렵게 지금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저기 사람들 밀려오는 거 보시죠. 저 사람들 와서 붙잡히면 우리 또 못 먹습니다. 얼른 먼저 드셔요.

그래야 배고픈 우리도 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배고프니까 식사하자 이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타락한 인간이 가진 지독한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우선이다. 이 믿음입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땅에 지금 영적인 대각성이 보입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 관심 없어요. 나중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다. 먹는 게 우선이지. 밥그릇을 맨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게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인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비 자본주의 세상에 삽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강력한 믿음이 뭡니까? 너희의 결핍은 소비로 치유될 수 있다. 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소비주의가 복음이 됐습니다. 물론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결핍이 진짜 물질로 소비하는 것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채워집니까?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라는 큰 기업에 따르면, 거기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인당 명품 소비액이 1위랍니다. 1위. 야, 희한한 건 1위를 잘 먹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1인당 명품 소비액이 280달러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약 325달러라고 합니다. 세계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1인당으로 따지면 55달러. 물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지상주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작동,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소득은 미국의 절반인데 씀씀이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빚내서 샤넬 사고 빚내서 벤츠 타는 나라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은 24시간 내내 우리가 뭘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광고를 밀어넣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도 계속 알고리즘이 돌아서 비슷한 거 계속 뜨죠. 이 식당을 가봐야 미슐랭 1, 2, 3. 이 차를 타봐야, 이 옷을 사와야, 이 가방을 들어야, 이 전자제품을 써봐야 내 가치가 증명되고 만족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하면 사야죠. 정말 그렇게 계속 사고 채워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가치가 증명이 될까요? 심리학에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쳇바퀴 아시죠? 아무리 빨리 돌려도, 다람쥐가 아무리 빨리 그 안에서 돌려도 제자리죠. 제자리,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아무리 사들이고 채워넣어도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쾌락의 쳇바퀴라는 심리학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비싼 산해진미를 먹어도 6시간, 8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죠. 아무리 원하던 명품 가방 사고 뭐 옷을 사고 심지어 차를 사도 6개월 지나면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또 신상의 눈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영화 대사인지 뭐 명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으로 산다. 이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대한 돌직구죠. 이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 사고 밀어넣는데 채워도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쳇바퀴 돌듯이 계속 채워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새 옷 입고 막 비싼 옷, 또 새 구두 번쩍번쩍 신고 새 가방 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까? 다 알아봐요, 여러분.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사실은. 자기만 알아봐요. 자기만 뿌듯하고. 남편에게, 우리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 여자분들 새 옷 딱 산 거예요.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보 어때? 이러면 남편이 딱 보고, 어우 새 옷이네. 어우, 내가 척 보고 알았지 이미. 당신 새 옷 산 거 못 보던 거 입었길래. 이런 남편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잘 못 알아봐요. 저도 잘 못 알아봐요. 그 옷이 그 옷 같고, 왜 그러냐 하면요, 각자의 취향들이 있거든요. 각자의 취향이 있어서 사면 전혀 파격적인 거 삽니까? 비슷한 거 삽니다. 비슷한 색깔에, 검은 거 무채색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검은 거, 회색, 검은 거, 회색 이런 것만 사요. 그러니 봐도 똑같은 것 같죠. 봐도 똑같은 거. 제가 새 양복 입은 거 여러분 알아보십니까? 못 알아봐요. 왜? 다 비슷하거든요. 쥐색 아니면 남색이에요. 못 알아봐요. 본인만 만족하는 거예요. 본인만. 네. 남편들이 취미로 무슨 낚시 좋아해서 낚싯대 바꾸고, 라이딩 좋아해서 오토바이 용품 사고, 아내들이 압니까? 관심 없습니다. 똑같은 낚싯대지 뭐, 똑같은 작대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0: 계속 바꾸고 금방 실증 나고 또 사고 또 바꾸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물질주의 유물론적 신앙은 최근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물질에 집착하고 유물론적 신앙을 신봉해 왔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성경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바로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가인의 후예에서 목축업이 발생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수금과 퉁소, 재미를 위한 이런 걸 만드는 문화가 생기고 무기를 만드는 구리와 쇠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은 언제나 물질과 소유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독한 가인의 패러다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제자들의 이 랍비어 잡수소서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일단 내 사업 좀 안정되고요. 내 통장이 좀 채워져야 뭔가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과 내 물질 문제 좀 해결돼야 좀 헌신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노후 준비와 내 자녀들 먼저 좀 챙겨주셔야 나도 마음 놓고 하나님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처럼 은혜도 식후경. 은혜와 육신의 만족 사이에서 육신의 만족이 먼저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주님을 보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오는 영적 부흥을 보면서도 그거보다 선생님 먼저 잡수시죠. 도시락 통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쳇바퀴를 돌리는 거죠. 더 잘 살고 더 벌고 더 먹고 더 채우는데 계속 갈증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들으시고 여전히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이 생각이 떠나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소비지상주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거대한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남이 못 알아봐도 사서 내가 만족하면. 근데 여러분, 그 쳇바퀴 도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위해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만족하게 했던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도대체? 두 번째로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1: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만족할 수 있다.
0: 예,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만족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민 도시락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빨리 먹자. 사람들 오니까 우리 또 복음 전하고 해야 되니까 빨리 먼저 먹자. 급하게 드실 수 있는데 거절을 하세요, 아예. 그러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건 새로운 양식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배고프셨거든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쯤, 우리 시각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 오랜 시간을 걸어서 한참 배고플 때입니다. 보통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삼시세끼를 먹은 게 아니라 두 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두 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일과를.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침 일찍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더워지니까 아침에 일을 하거나 아침에 길을 가거나 해야 햇볕에서 보호가 되니까 아침 일찍 시작해서 가장 더운 정오 전으로 잠깐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죠. 간단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조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시죠. 피곤하고. 그런데 그걸 거절하시면서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몰래 먹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요절이에요. 34절 말씀.

0: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0: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적으로 방전이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배고픕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이미 터질 듯한 포만감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전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사회가 외면했던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여인이 무너진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여인의 외침을 듣고 저 멀리 동네 어귀에서 먼지 일으키고 우물가로 걸어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빵과 고기 도시락통만 도시락통만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영혼들, 밀려오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이유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명은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고갈시키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영과 육을 채우는 가장 완벽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육신의 만족, 빵, 소유, 돈, 물질적인 것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진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할 때 진정한 만족,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조금 더 고귀한, 조금 더 소중한 만족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신 행동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것 채움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잘 안 와닿죠. 하나님의 뜻 사명보다 내 냉장고가 꽉 채워 있고 통장에 돈이 잔뜩 있고 갖고 싶은 명품, 차, 자동차 남이 안 알아봐줘도 내가 신상 입고 이게 우리는 더 훨씬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만 좀 살펴보고 관찰하면요 어떤 농부가 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땅을 뻘뻘 흘려서 여름 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힘만으로 풍성한 풍년이 가능합니까? 농부가 풍년을 만듭니까? 아니죠. 하늘이 도와야죠. 하늘이. 때에 맞게 비가 와야 합니다. 태풍도 비껴가야 합니다. 태풍 쓸고 가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비 안 와서 1년 내 한 방울도 비 안 오면 이 한 해 농사 완전 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잘 어우러져서 가을 추수철에 말 그대로 풍성한 황금 들녘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색으로 쫙 대풍년입니다. 그 누런 황금 들녘을 보면서 농부가 한마디 합니다. 아우 안 먹어도 배부르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쓰신 적 있죠? 아이가 있어요. 학생입니다. 밤을 새가며 공부하는 거예요. 얘가 밤을 새가며 코피를 흘려가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옆에서 보는 것도 애 같아요. 아우 이놈 건강상하는 거 아니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어느 날 엄마 하면서 성적표를 딱 내밀었는데 전교 1등 딱 찍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엄마 아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결핍을 단숨에 압도하는 더 상위 차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분명 세상에는. 내가 수고한 결실을 눈으로 목도할 때 내가 간절하게 꿈꾸고 목표한 바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할 때 꿈꿀 때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고 팔고 소비하고 채우라고 다그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진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거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소유와 소비라는 본능을 어느 순간 초월을 합니다. 초월을 해요. 명연설을 남겼던 흑백차별이 꿈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고아들의 어머니였던 인도의 빈민굴에 캘거타의 그 마더 테레사 여사, 멀리 갈 것도 없죠. 나환자들의 아버지였던 손양원 목사님,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자신의 기쁨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분들은 완전 성인이고요. 우리랑은 다르죠.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견주고 비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통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낸 분의 일을, 뜻을 따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시고 언제 이 말을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막 부활하시고 초능력과 같은 막 기적을 팍 나타내시고 그때 이 말을 하신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봤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삶이 무너진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 그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부활의 능력, 이런 걸 나타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 앉아서 노방전도 하시고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로 그때, 야,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만족,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시락통, 떡과 고기에 온통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 소유에 집착하고 소비에 찌들어서 쳇바퀴, 쾌락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기쁨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살아가는 기쁨,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굶으라는 거 아닙니다. 먹어야죠. 먹고 빵과 고기 먹어야죠. 그런데 언제까지만 그것만 쳇바퀴에 채워놓으려고 애쓰겠습니까? 계속 돌아가고 또 똑같은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더 고상한 기쁨,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먹었던 그 양식, 도대체 예수님은 그 양식이 어떤 거였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도시락통을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치워버리시고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내가 알려줄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내가 먹을 양식이야, 난 그거 먹으면 배불러. 우리도 그 양식을 예수님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분들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아우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다고 좀 나눠주시라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도 있고, 거점전도 시작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 주는 분도 있고,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아직도 그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돈을 헌금하고 주일이고 토요일이면 몸에 수고를 하고, 이번 성경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뭐 제가 마당에 가보니까 유아유치부 위에서 조그만 풀들을 여기저기 깔아놓고 어른들이 이 무릎도 안 오는 거기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웃고, 그런 데서 오는 기쁨들, 그 애들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그 애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고, 이제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까? 애들 막 기도할 때 누군가 애가 울음이 팍 터져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 너무 내가 기쁨이 너무 좋고, 선생님인데 내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 아닙니까? 딱 엄청나고 특별한 게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삶에 찌들고 찌들어서 남편 다섯이나 바꾸고 소망이 없고 인생 다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내가 메시아다 알려주고 예배라 이런 거다 알려주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확 기뻐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야, 내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맛보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몇몇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수하면서 오는 기쁨, 그게 우리가 도시락통에 집중해서 그것 채워넣어서 얻는 기쁨,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훨씬 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기쁨, 그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1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1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嘞，我真好心哟，可刚忙送特热不热，可那个希望你说大金嘞，结婚我幸福给说大金嘞，啊，可刚忙送什么 special？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7월 끝주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쏟아지는 장맛비를 담당하며 그런대로 잘 버텨왔네요.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여름의 끝자락이 되죠. 요즘은 9월까지도 뭐 더위가 한여름 같은 때가 있지만요. 그래도 9월은 다르게 느껴지죠. 철 따라 모습을 바꾸며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자연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사철의 변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심히 요동치던 날씨가 어느새 수수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 알게 될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덕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자라고 튼튼해지며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을 말이죠. 때론 불편하고 부족해도 성도에겐 족한 은혜인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조수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듣고요.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이 멘트를 할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요. 아, 그리고 때로 무덥고 때로 뭐 장맛비에 뭐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니 네,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며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오늘 사연은요. 4659님 사연입니다. 요즘은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사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아자 아자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파이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4659님. 네, 이런 게 저 성도의 모습인 거죠. 힘들 때도 아자 힘내자 네, 하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것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 이거 참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날이 이렇게 무덥고요 습도 높고 막 이러면요 몸이 지치죠. 그 몸이 지치면 활기가 떨어집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마음까지 왠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4659님

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아,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사연에서도 제가 큰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자아자 막 이러면서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용기도 불어넣고 스스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팅! 이것까지 붙여주셨어요. 네, 그러니 걱정은 덜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몸관리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살피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육은 비록 처지고 지치고 연약해질지라도 내 속의 사람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청년보다 70대, 80대 장로님들이 더 청년 같은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능력을 동반해요. 내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 힘을 발휘하자. 이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드릴게요. 아침에 새롭게 옹기장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비가 그친 겨울물은 한결 산뜻한 얼굴입니다. 마치 보동보동 살얼은 아기의 얼굴처럼 윤기가 감도네요. 쉼없이 달리지만 물은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니 무더위에 가라앉았던 몸과 마음이 생동하고 새 힘이 불끈 솟는 듯한데요. 여름은 이렇게 솟구치는 계절입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잠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정말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죠. 건물이 오래되고 또 문화재 규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꼭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에어컨이 없는 분들, 또 에어컨이 있더라도 요금이 부담돼서 마음껏 켜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이 더 이상 가전제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프라라는 말도 나오고요. 냉방 양극화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이런 격차가 참 많은데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을 두셨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을 닮아서 주변에서 더위와 또 삶의 무게를 홀로 견디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희수일의 사랑 그 좁은 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당연히 더위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무게의 여름을 보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시원한 방에서 더위를 피하지만 누군가는 뜨거운 방 안에서 하루를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도 혼자 견디는 것과 또 누군가와 함께 견디는 건 참 많이 다른데요.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늘이 되어주고 또 부채질도 해주면서 그 더위의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닮아서 혼자만 시원한 곳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오늘 나는, 다윗의 노래 앨범 중에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의 노래로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한홍 목사님의 성경 속 라이벌들 가운데 한 부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답답하다. 그러나 기도하면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긴다. 특히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 때는 더욱 기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면 일이 틀어진다. 기도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충분히 깊이 절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밤이 지나고 야곱과 에서 형제는 20년 만에 만나 화해하게 된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장자 축복을 두 번이나 속여 빼앗고 도망친 이 동생 야곱을 에서가 이토록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야곱이 앞서 보낸 예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배후에서 에서의 증오심을 녹여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 야곱이 기억하고 있던 형 에서의 모습은 무서운 용사의 얼굴이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사나운 얼굴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본 에서의 얼굴에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다. 하나님이 분명 에서를 만지셔서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방면으로 나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했던 일이 너무나 어이없게 간단히 해결되었다. 우리가 몇 년을 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안산 시립합창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롬의 예수 사랑하심은 온누리 워십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었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방법을 찾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밤새 고민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준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앞서 읽은 그 글처럼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당연히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브렌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원투 패밀리의 그 사랑 귀한 선물

수진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Judges chapter 17, verse 6.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17장 6절.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지요? 한참 더울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매미가 새벽에도 거세게 울어대서 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나 보다 했더니 이번 주에도 비가 내린 곳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군요. 다음 토요일은 8월 1일입니다. 8월엔 저희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있지요. 올해는 13일에 여수, 그리고 14일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원 근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아마 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2016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같은 공연을 했고요. 2024년엔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요즘 합창단은 선생님들 그리고 자모님들 연습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phen Curtis Chapman의 찬양입니다. Blessed Assurance. 우리말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 man named Micah stole a great deal of silver from his mother.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stole a great deal of silver, 엄청난 양의 은을 훔쳤습니다. From his mother, 자기의 엄마한테서 말이죠.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he felt guilty. 여기서 he는 마이카죠. 마이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So he returned the money. 그래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And told his mother. 그리고 어머니한테 고백하지요. What he had done.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His mother replied. 그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That she had saved the money. 어머니가 그 돈을 지금까지 저축해 왔다고. 모아두었다고. For Micah. 미가를 위해서 말이죠. 미가가 아들이에요, 지금. So that he could make some carved images to be idols. 그렇게 해서 이 미가가, 아들 미가가 원래 carve는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목상,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 돈으로 make some carved images to be idols. 우상을 만들으라는 거죠, 깎아서. 비용이 들 테니까 그 돈으로 써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엄마가 나쁜 엄마인가 봐요. She returned the money to Micah.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줍니다. And sent some of the silver.

to the silversmith. 그리고 은세공업자한테 은을 좀 보냅니다. To be melted into idols. 그 은을 녹여서 상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형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은으로. Micah initially made his son priest of his new idols. 미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made his son priest,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Of his new idols. 그가 만든 우상들의 제사장이었어요. But by chance, a Levite passed by Micah's house. 그런데 우연히 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Looking for a place to stay.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When Micah learned that the man was a Levite, 미가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he offered the man a job as his priest. 여기서 he는 미가인데 미가가 이 레위 사람한테 일감을 줍니다. As his priest, 자기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Micah would pay the man 10 shekels of silver per year. 미가는 이 레위 사람에게 1년에 10세겔의 은을 주기로 했어요. Plus a suit of clothes, 그리고 옷도 사주고, food, 음식과 and a place to live, 그가 머물 곳까지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This was a great deal for a priest. 이 당시 제사장에게는 이것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So the man accepted Micah's offer.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Micah thought that God would bless him. 미가는 하나님께서 him, 여기서 him은 미가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he now had a Levite for his priest. 그가 이제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게 되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We do not know why this Levite had left Bethlehem.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왔는지.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곳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e may not have had enough food or money there. 아마도 뭐 식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돈이 부족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Micah gave a job to the man from Levi's tribe. 미가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다고 했지요. It was a job as his father and priest. 그리고 그 직책은 그의 아버지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He also gave him food. 식사도 제공하고 말이죠. Somewhere to live and some money. 그리고 그가 묵을 것도 주고 돈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He let him live like a son. 앞에 he는 미가죠. 그리고 뒤에 him은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So he let him live. 미가가 이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했어요. Like a son, 아들처럼.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father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son, 아들이라고 했다가 같은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레위인으로 와 있으니까 우쭐했고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듣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riumphant Quartet의 찬양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s. 우리말 제목은 주님이여 이 손을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do not live in statues that we make. Thank you that you are the ruler of heaven and earth. Thank you that you are so powerful that you can do anything. Thank you that you are in control of our lives and of this world. Thank you that nothing can happen without your knowledge.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we serve a God who is greater than a statue.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r amazing power.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e God that we serve.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you do not live in statues that we make.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우상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0: Thank you that you are the ruler of heaven and earth.
1: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과 이 땅을 다스리시니 그런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you are so powerful.
1: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You can do anything.
1: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not do. Thank you that you are in control of our lives.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0: and of this world,
1: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nothing can happen without your knowledge.
1: 하나님 모르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0: Please help us to remember

0: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at we serve a God who is greater than a statue.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억해야 할 일인지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r amazing power.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Please help us to remember.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e God that we serve.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를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2절과 18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마노아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 조금 전에 했죠.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삼손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노아와 삼손도 부자지간입니다. 삼손이 아들이고 마노아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 마노아부터 영어로 어떻게 그 이름을 발음하는지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마노아. 한번 더요. 마노아. 마노아를 마노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손은 샘슨. 샘슨. 한번 더요. 샘슨. 쉽죠?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anites falling into idolatry.
0: 자, 다음 주에는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0: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1: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럼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0: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쉬운 거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헛되게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믿거나 다 믿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동네마다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이 최근에 발명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이니까 이 약을 사용하면 당신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좋은 약이면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얼마냐고 값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짜예요. 농부는 약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가지고 약을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선교사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이면 무척 비싸야 될 텐데 공짜라고? 이야, 이게 싼 게 비지떡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선교사는 농부가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창문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 땅에 버려버린 농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

아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0: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제를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적인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만일 이걸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보며 사는 사람,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평인가?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공평합니까? 가진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이래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내가 공평한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천국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과 그들과의 그 주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종은 본래 그 소유권이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종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조선시대의 종은요, 종의 신분의 종의 그 위치에 따라서 집도 가질 수도 있고 재산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우리 그 드라마에 보면 임꺽정 드라마 나오죠. 거기에 보면 쪽그 임꺽정 그 옛날에 했던 거기에 보면 자기 재산 집도 갖고 갔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 이 시대에 돌아가면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재산을 가진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소유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 종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것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에게 있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것을 위하여서 맡았으니까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 진짜 공평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죠. 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야. 쟤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뛰는 운동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세상은 공평하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공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면 뭘 생각하냐면 공평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관심이 다르고요. 행복의 척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본 사람이 모두가 똑같이 100점을 맞는 게 공평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공부한 실력에 따라서 100점도 맞고 50점도 맞고 30점도 맞고 빵점도 맞는 게 공평한 겁니까? 전자가 공평한 거예요? 후자가 공평한 거예요? 전자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공산주의적 사상이에요. 얼마나 그가 노력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배만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공평이 아니지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공평은 자기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100점도 맞고, 50점도 맞고, 20점도 맞고, 하나 노력했으면 빵점 맞는 게 그게 공평인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대로 그에게 필요한 은사, 능력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 쉬운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러니까 한 달란트보다 다섯 달란트는 다섯 배 많은 거 아니야? 한 달란트보다 두 달란트 두 배 많은 거 아니야?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것하고 주방에서 주방 봉사하는 것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찬양이 제일 좋아요? 찬양대는 찬양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 앉아가지고 교사가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에게 부르면 교사가 좋다 그러고요. 주방 봉사하는 사람에게 부르면 주방 봉사하는 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대로 찬양이 좋은 사람은 찬양이 좋은 거고요. 교사가 좀 가르치는 게 좋은 사람은 가르치는 게 좋은 거고요. 주방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거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수차적으로 이건 다섯 배, 두 배, 한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건 은사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각자 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세상의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는 거예요. 그 달란트대로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불공평하다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 달란트를요,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이지, 왜 나는 더 많이 안 주셨어? 더 많이 주면 행복할까요? 왜 나는 저거 안 주셨어? 그거 주면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평의 믿음을 고백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음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저기는 다섯 달란트거든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쟤는 그래도 최소한 두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스워 보여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내 손에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평, 불만, 그리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불평, 불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일생 동안 그 사람은 불평, 불만하다가 끝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건 당연히 내 거고 내 손에 없는 것을 쳐다보면서 자꾸 더 갖고 싶은 욕심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해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평성을 받아들임으로 주 앞에 충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인하는 겸손이 있어야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삶이 그쪽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있는 자는 더 주어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 왜?
충성과 진실

길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처음과 끝이 수치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중에 다섯 달란트 열 개가 됐는데 한 달란트까지 뺐어 주니까 열한 개가 됐고, 한 달란트 사람은 있는 것까지 없어지니까 하나도 없어 제로가 됐고, 이게 처음에 시작은 다섯 하나였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에서 여긴 열한, 여긴 제로가 됐으니 세상에 이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충성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을 남기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겨오니까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너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맡기겠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건 맡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면 더 주시고 거짓되면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또한 현재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능력도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해요? 물질의 주인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내가 충성하면 물질도 주시고, 충성하면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할 뿐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을 뿐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천국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천국잔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 누가 진짜 누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그것 가지고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건 내게 맡기겠노라고 이 땅에서 주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지 못함이 악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거 가지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땅을 파고 묻어놓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거 꺼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본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한 말이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게을러서 본전을 날려먹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딱 가져온 건 게으르지요. 그가 충성 안 한 거니까. 그러나 악한 거는 맞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게으른 거는 일을 안 했으니까 게으른데, 악한 건 뭐가 악하다는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왜곡해 이야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굳다라는 이야기는요, 스크레로스라고 해요. 스크레로스. 스크레로스는요, 굳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완악함, 엄함, 잔인함, 고집불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주인은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수전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할 마음이 없었고 끝까지 일하지 않았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 그 주인이 다 뺏어갈 거 아니야.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혹시 일하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거 갚느라고 평생 죽으라고 고생해야 될 텐데. 왜? 주인은 아주 완강하고 앞뒤가 꽉한 모양인 수정원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 그냥 그대로 감춰놓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하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마음,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말씀에 두려워하였다. 주인을 두려워하였다. 자기 판단으로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주인은 그를 믿고 그에게 맡겼는데 주인의 신뢰, 주인의 사랑, 이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저 수전노 같은 저 완악한 주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폭군 같은 마음이에요. 주인을 보고 주인은 폭군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유, 내가 보니까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일을 빼먹고 놀러를 갔어요. 놀러 갔다 오고 나니까 아이고 피곤하죠. 그죠? 오래간만에 주일 빼고 놀러 갔으니 가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감기가 걸려고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주일을 빼고 갔더니 하나님 벌 주셔서 이 감기 몸살이 났다고. 감기 몸살 왜 걸렸어요? 몸에 무리가 가게 놀라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 조금 잘못했다고 바로 벌 주시고 또 한 가지 잘못하면 바로 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벌 받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벌써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어요. 다 끝났어요. 거짓말할 때마다 혀를 뽑아버리고, 잘못 볼 때마다 눈을 뽑아버리고, 잘못 마음먹을 때마다 병이 생기고, 어떻게 남아날 게 있겠어요? 이미 끝났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폭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벌 안 주죠. 주일 안 지킨 벌 안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만큼 온 거 내가 잘해서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결국은 내가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로 살았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게으른 사람 변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만일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남기는 거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정말 미련한 제게 어리석은 제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다 보니까 원금까지 다 날려먹었네요. 빈털털입니다. 어떻게 하죠? 너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인이 이 고얀놈 당장에 갚으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묵상해도 주인이 야 이 고얀놈아 네가 원금을 떼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네가 그 한 달란트 잊어버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란트 더 줄게. 다시 한번 해봐. 라고 기회를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맡겨볼게. 너 잃어버리느라고 고생하면서 그거 배웠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더 잘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얘기는 너 많이 남겼구나. 너 많이 남기고 너 아주 그 소득을 많이 남기는 능력이 있구나. 능력 있는 종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성공하는 건요 내 노력만으로 성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종은 불평하느라고 자기 능력 과소평가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우습게 여겼습니다. 불평하느라고 하나님의 공평성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거기에 필요한 것 주셨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주신 재주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게 한번 가만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잘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자리에서 이거 하겠어? 내가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하는지. 우리나라에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전기를 보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본래 아주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배움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흙수저적인 흙수저였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어느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이 히데요시가 종으로 일하면서 뭐 종으로 일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일본이 춥습니다. 겨울에 주인이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그 신발을 품에 안고 있어. 아니 더러운 신발 왜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내려놓는 거 앞에다가. 나중에 주인이 보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히데요시를 나중에 일본 전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힘의 능력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0: 전개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흙수저야.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뭘 하라니, 뭐 주신 게 있어야지. 불평하기 급급한데요. 사실은 지금 내게 있는 것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히 여기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주께서 더 귀한 자리로 올려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좋은 포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이 찾는 좋은 포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란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도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적절히 유지되면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할 때 힘과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공황장애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삶의 환란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그 환란과 역경이 도리어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 둘.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한웅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역경이 없는 인생 역시 명품 인생이 될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품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문은혜님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깔끔하게 부러진 뼈는 맞추기도 쉽고 치료 과정도 곧바로 시작된다. 그러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경우는 뼈조각과 부서진 파편들 때문에 회복 시간이 길고도 고통스럽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떤 고통은 깔끔하게 부러진 뼈와 같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아간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혹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 같다. 상처를 주는 말이나 불쾌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좀 더 얼얼하고 쓰라리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고통스런 공격까지도 어떻게 치유할지 아신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명의처럼 그분은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시고 우리 마음에 뚫린 구멍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채우신다. 부러진 뼈는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것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브라운 워십의 상한 마음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Discovery Singers의 Saved by Grac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머스트 워십의 고난이 은혜였음을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유명한 셰프들도 요리를 만들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진 손으로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맛있게 만들었다 해도요, 더러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그냥 더러운 음식 쓰레기가 되는데요.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인격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데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담기는 음식도 더러워 보이는 것처럼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인격과 말을 동일하게 여기는데요. 좋은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과격하고 거짓된 말이나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긍정의 말들이 나오고요. 불신의 사람에게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클래식 화요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였습니다. 이어서 샘의 음성으로 축복의 샘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들 나눌게요. 먼저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들으시고요. 온 기장의 오늘 내가, GM 크로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 곡의 찬양 계속해서 나눌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잊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마치고 평생의 두려움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부니엘의 감격을 지나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오랜만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야곱이 세겜에서 약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갇혀버렸습니다. 아들들은 분개하여서 보복으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야곱의 가정은 비비린내 나는 비극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극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보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예기치 못한 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며 눈물로 소원 기도를 드렸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대신에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세겜은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의 중심지이면서 경제가 발달한 도시, 그리고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목축과 농작물 등이 바로 이 세겜에서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가 활발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환경이 야곱에게는 이상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엘 그리고 아세라와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국제결혼과 상업, 문화교류가 활발한 바로 이곳이야말로 야곱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세겜에 산다는 것은 야곱이 꿈꾸는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편안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상을 버리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지방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관여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진 않죠.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조금씩 성취되는 것 가운데 조금씩 교만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세겜을 흔드셨습니다. 야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라를 되찾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삶의 방향을 돌려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옮겨가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현실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된 자리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된 삶이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큰 전제하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풍요롭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야 가뭄에도 여전히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가 되면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고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깊은 잠을 잘 때에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성공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주변도 적절하게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자녀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며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성공은 있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식어가고, 편안함은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을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이유가 그 문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래서 감격과 기쁨을 얻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소원 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머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나의 베델은 어딥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을 흔들어서 베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 34장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야곱의 꾀가, 인간의 꾀가, 인간의 지혜가 만드는 죄와 비극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문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야곱과 그 자녀들, 그 가정에 이토록 많은 죄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으며, 오히려 마지막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꿈꾸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금 세겜에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복을 받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지금은 40대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떤 글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는 그 질문 앞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지금 세상은 그들이 꿈꾸는 곳으로, 꿈꾸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바람은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는 야곱이 가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은 연쇄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말씀하는데, 34장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인생 기준 가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아픔과 참혹한 현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야곱의 눈앞에 전개되게 만들면서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장 드라마처럼 바로 이 34장 한 장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이요, 살만하니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디나가 뜻하지 않게 성폭행이라는 문제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의 종교적인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집단적 살인으로 연결되고, 폭력과 노력과 또다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질러진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34장 전체에서 보게 되고, 결국은 큰 두려움과 절망을 낳게 됩니다. 왜 이런 큰 비극으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음에

서 시작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시나지도 않습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죄의 씨앗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격과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바로 이 죄의 비참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꾀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져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성폭력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살인이 되고 이 작은 살인은 집단 살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음욕은 간음을 낳게 되고 거짓과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죄가 갖는 또 확장성이 뭘까요? 죄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야곱을 넘어서 야곱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죄는 한 마을의 이방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폭행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죽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가 나가는 그 길이 멈추어 서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이 또 뭘까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야곱의 거짓말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 출발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죄의 고난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온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 가족이 모두 주변의 보복을 당하여서 몰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죄의 특징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노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천사처럼 점점 변하게 될까요? 세상의 말로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가득하고 덕과 선행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그렇게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든지 악합니다. 음식을 가만히 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해결은 더 큰 비극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던 삶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자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인생, 그리고 세겜과 같은 곳에서 성공했고 잘 살고 있고 무난하고 어려워 먹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세겜의 삶에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속에 그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이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발달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가는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주변의 존경을 받았는데 자신이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약탈합니다. 폭행합니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은 자기의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아들들이 한 이 보복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가 더 많고 강한 이곳 부족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 집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야곱은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가족들과 물질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도 새로운 방법도 피할 길도 없는 동굴 속에 갇혀서 멸망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니, 실패할 뿐 아니라 배신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동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고백하는 그 깊은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따라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아니하셨다는 것,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대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103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 강가에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지경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가족 전체가 살인자 집단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에게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망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이미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0: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세겜에 있진 않습니까? 내가 돌아갈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그 베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요, 이 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베델, 여러분의 베델, 세겜 땅을 떠나 그 베델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매주 어떤 클래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 참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주제가 결핍 충만
1: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때 충만이라고 보내드렸고요. 네. 요즘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련회가 교회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수련회를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참여해서 전도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를 많이들 가지고 준비를 하실 텐데
0: 그쵸.
1: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일정들을 보면서 작곡가 중에는 누가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0: 전도왕이요?
1: 네. 오. 전도왕이라는 상을 준다면 누가 가장 적합할까? 물론 제 기준입니다.
0: 네.
1: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그런 작곡가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싶은 작곡가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곡은 찬송가 411장 준비했고요.
0: 네.
1: 아, 내 맘속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송인데 주가 항상 계셔.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0: 아, 네.
1: 이제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나서 살까라는 것에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두신 뒤에 전도왕을 꿈꾸면서 오늘의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0: 이 찬송가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새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결핍 충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네.
0: 네, 전도왕을 꼽는 그런
1: 네.
0: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1: 네. 왜냐면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좋을까? 아니면 무언가 충만한 사람이 접근하기가 좋을까? 그것마저도
0: 네.
1: 어쩌면 취향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작곡가들 두 분을 모셔왔고요. 첫 곡으로는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의 난 당신을 원해요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은 PD님,
0: 네.
1: 제가 선택지를 세 가지를 드릴게요.
0: 네.
1: 흰색 음식만 먹어야 하고요. 흰색
0: 네.
1: 음식이라 하면 뭐 우유, 그리고 뭐 계란도 흰자,
0: 네.
1: 생선도 껍질 없는 흰살 생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0: 네.
1: 그거 하나, 그리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산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긴 검은색 장대 우산이요.
0: 네.
1: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10벌이 넘는 옷을 평생 같은 옷으로만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0: 네.
1: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0: 어머.
1: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정말 어머죠, 어머. 그래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 하실 거예요?
0: 하나를 무조건 해야 되는
1: 무조건 해야
0: 상황인 거죠.
1: 됩니다. 네.
0: 흰색 그 음식만
1: 음식만
0: 먹을 거냐,
1: 먹는가?
0: 우산을 언제
1: 반드시,
0: 어디서든.
1: 언제 어디서든.
0: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1: 세 번째가
0: 거였죠?
1: 같은 옷만 입어야
0: 같은 옷만
1: 됩니다.
0: 입는 거.
1: 네.
0: 와, 정말 셋다 사실 너무 어렵지만, 1번은 제가 살찔 것 같아서 안될것 같고요.
1: 네네.
0: 3번은, 개인적으로는, 아, 조금, 남들 보기에, 그래도
1: 네.
0: 좀,

0: 단정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고 차라리 손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2번 선택하겠습니다.
1: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2번 말고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는 이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흰색 음식만 드셨고요. 그리고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는데 여러분 우산의 용도는 비가 올때 쓰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막상 비가 오면 우산이 젖을까 봐 코트 안으로 숨기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산을 모시고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맞을 만큼
0: 애지중지했나
1: 네,
0: 보네요.
1: 그러고요. 옷은 딱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한 18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벌이 해질 때까지 입고 돌려서 입지도 않으셨어요. 하나가 못 입게 되어질 때까지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표현으로 괴짜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럴 것
1: 그런데
0: 같고요. 감방?
1: 여기에서 네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음악을 그런 성품의 작곡가가 지었다고? 라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곡을 일단 감상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저희가 배경의 지식만 가지고 한번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입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이 곡이었습니다. 에릭
1: 네.
0: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앞서서 좀 괴짜 같은 그런 성향이 있으셨다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1: 네. 음악은 어떠세요?
0: 너무 다채로워요.
1: 그렇죠.
0: 네.
1: 너무너무 마음에 무언가 되게 샹송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0: 맞아요.
1: 프랑스 작곡가이시고요. 가구 음악. 그 작곡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구 음악은 뭐냐면 결국 배경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우리는 연주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0: 네.
1: 근데 에릭 사티는 정말 싫어했어요. 본인의 연주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그냥 배경으로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담소도 나누세요. 집중하라고 만든 음악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피디님 여기서 이제 본편이에요. 이런 에릭 사티가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똑같은 코트를 입고
0: 네.
1: 그리고 우산을 들고 흰색 음식만 먹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0: 네.
1: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그 어떤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제일 어렵지 않을까.
0: 저는 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도망갈 것 같은데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흰살 생선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딱 정해진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또 사람도 한 번도 집으로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에릭 사티의 집이 어땠는지 아는 분들은 연인 정도 그렇게 되시겠죠?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대급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네.
1: 저는 이 작곡가의 곡보다 이 작곡가의 성정을 정말 사랑합니다. 로시니라는 작곡가이고요.
0: 네.
1: 보통 오페라 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0: 네.
1: 그런데 로시니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쯤에 그만두시고 전업을 하십니다. 자, 음악가가 전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어떤 거 상상하실까요?
0: 음악가가 전업을요?
1: 네, 무얼 할수 있을까요?
0: 그러게요.
1: 그쵸.
0: 무슨 어디 극단 같은데 무슨 뭐 감독같이
1: 그렇죠.
0: 들어가야 하나?
1: 결국은 같은 맥락에 어딘가로 가셔야 될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요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요리사가 되십니다.
0: 예상을 못하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먹는 걸 너무너무 즐겨 하셨는데 그 먹는 것 자체의 포만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식을 만드는 것, 음식의 그 어떤 과정들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로시니의 그 음식 경연 대회도 있고요.
0: 그래요?
1: 로시니 이름을 딴 스테이크 그런 것도
0: 네.
1: 있습니다. PD님은 무언가에 절망해서 울어보신 적이 뭐
0: 너무 많죠.
1: 너무 많을까요?
0: 네, 많습니다. 많이.
1: 로시니는
0: 네.
1: 세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번이 먹는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샌드위치를 강에 떨어뜨렸을 때
0: 네.
1: 우셨대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볼땐 일반적인 일 같잖아요. 근데 나머지
0: 네.
1: 두 번은요. 본인이 작곡한 곡이 초연해서 실패했을 때, 울만하죠. 나의 그 어떤 자식 같은 작품을 내어놓았는데
0: 그 정도는
1: 실패했으니까요.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연주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수 있나라는 분의 연주를 보고 나는 무엇인가 너무 놀래서 한번 우셨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우신 게 이제 송로버섯을 넣었던 샌드위치가 강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세번 우셨다고. 이렇게 남을 정도면, 정말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다.
0: 네.
1: 보통은 이 일을 할수 없어서 그만두고, 우리가 무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할래. 이런 느낌으로 전업을 하신 작곡가. 그럼
0: 네.
1: 제가 뭐 생각했냐면요. 아, 전도왕은 로스틴이다. 왜냐면,
0: 왜요?
1: 본인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0: 부럽다.
1: 유쾌하셨겠어요. 정말
0: 그쵸,
1: 음식을
0: 그쵸.
1: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란
0: 네.
1: 상상만 해도 행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음식도 물론 만드는 것에 어떤 희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1: 네네.
0: 결국 또 먹어주는 사람에게
1: 맞아요.
0: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도하면 로시니는 전도왕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는 윌리엄 텔 서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곡은

소리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꽉 찬 음량을 드는데 네. 오늘은 레이어스 클래식과 플룻 악기가 네 대만 나옵니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까지만 나오는데도 풍성함과 더불어서 플룻의 속주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와, 플룻으로 이렇게 빠른 연주가 귀에 쏙 들어오게끔 되는구나를 네. 오늘은 네 대 악기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저는 피디님의 감상이 꼭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0: 아니, 사실 네. 듣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플룻의 어떤 속주에 대해서도 네, 네.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말 많은 새가 빠르게 빠르게 말하는 것 같다.
1: 너무 감상평이 좋은 것 같아요.
0: 계속 짹짹짹짹짹짹 하면서
1: 맞아요. 네.
0: 아 뭔가 이 분노일까요? 말 많은 새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감상을 좀 네, 네. 전해드립니다.
1: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와는 조금 다른 감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곡을 한 곡을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 PD님은 아직 이제 솔로이시니까 네.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3명을 낳아야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3명이라는 걸 항상 네, 하나입니다. 저도 혼자 자랐고요. 네. 그러고서 이번 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제가 발달장애 우리 제자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같이 네. 연주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3명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0: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도 주셨네요. 이 발달장애 제자 아이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수많은 제자를 주셨는데 각자의 어떤 아픔이 있는 아이들, 무언가를 꼭 채워줘야 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무언가 반은 이렇게 한탄하는 느낌으로 하나님 제가 많이 달라고 했지만 정말 많이도 주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것은 참 나랑 어울리지 않는 역할이었구나를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자기는 실수하면 지울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다른 버튼 눌러서 뭐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할때 지울 수 있는데 타자기는 한번 작성을 하면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다가 좌절을 맛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서 나무를 보지 마시고 전체 맥락인 숲을 보시면 좋겠다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왕을 꿈꾸는 삶을 한번 살아볼미 어떨까? 네, 생각해 봅니다.
1: 오늘 끝곡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첼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첼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1: 아멘.
0: 모두 그리고 저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오늘도 따뜻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교수님, 보내드리기 싫지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누군가에게 그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같이 가보자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내가 꼭 같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제가 소개한 후 제대로 먹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맛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되어 또 먹고 지금도 먹고 계십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저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현실 속에서 겪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현실,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고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삶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판도가 바뀌거나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해보시지 않았던 것, 이제껏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단골이 되어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맛집입니다. 제가 섬기는 옥동사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소속된 늘푸른 교회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교회의 합병을 이루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019년 2월에 교회 합병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30년이 넘은 전형적인 빨간 벽돌 교회 건물을 힘을 다해 리모델링을 그해에 마치고 2020년을 교회 붕의 원년으로 이루어갈 것을 꿈꾸며 희망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의 어느 날, 그때부터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급기야는 교회 문이 닫히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교회로 나오기가 정말 힘든 바로 그때, 어느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도행사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힘들었던 그 일이 전도가 절대적으로 힘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사인 저도 놀라고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고프고 육체에 큰 병이 걸리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비교적 더 풍요롭기도 하고 제법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처음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본인도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마름, 마음과 몸의 통증, 내적, 외적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 전에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0: 예수님, 교회가 그때 그분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그 예수 맛집이 주변에 보이고 그때 그 말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난 아픔 속에서 버티기 위해,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직접 한번 그 맛을 찾아 먹어보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 맛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그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떤 방법으로든 두드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쯤이면 됐다 싶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 어느 정도 이루고 채웠다 생각했는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무언가 역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그 맛집에 가보신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여시고 여러분 주변의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셨던 그분들께 연락하셔서 같이 가보자고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맛집으로 가셔서 일단 한번 맛을 보시면 그 맛의 깊이와 넓이와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 라고 적어주세요. 간략한 설문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날씨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 지친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이번 주 이 시간은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다시 살아낼 힘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은 오늘의 첫 번째 찬양예보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홍지승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예보국 레이더 신호에 잡힌 오늘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예보국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떤 예보가 필요한 신호일지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설명을 듣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앞으로의 치료 과정도 또제 몸의 고통도 아닙니다. 너무나 어린 저의 두 아이들, 또 가족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밤만 되면 밀려오는 두려움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제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왜 하필 나인지 자꾸만 원망이 듭니다. 네, 갑작스러운 폭우와 같은 그런 인생의 날씨를 만난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아무런 예보도 없이 찾아온 소나기처럼 그런 예상치 못했던 병원 진단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으시죠? 앞으로의 치료와 아픔보다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향한 걱정이 더 크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먹구름처럼 마음을 뒤덮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눈물과 원망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가장 캄캄한 밤에 사연자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시면서 떨리는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걷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치유의 바람이 분명히 불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연자분도 모르는 사이에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눈물 사이로 소망의 햇살이 비추고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절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우리 사연자분께 닿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찬양 예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찬양 예보는 두 곡의 찬양인데요. 먼저 첫 곡은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아픔의 현실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길 소망하며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곡은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 사연자분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의 감사관측소 감사는요, 치아에서 발견한 나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 2년간의 치아 교정을 끝내고 드디어 교정기를 뗐습니다. 고르게 자리 잡은 듯한 제 치아를 보면서 지난날의 힘듦이 잊혀질 만큼 기쁘고 행복했죠. 그런데 지난주 정기검진을 위해 방문한 치과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세하지만 아랫니가 교정 전에 삐뚤어진 모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조만간 눈에 띄게 삐뚤어질 거라며 재교정을 권하셨고, 저는 추가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빠르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긴 시간을 교정할 필요는 없었죠. 삐뚤어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치아를 보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자녀였던 저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의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록 치아 교정의 기간이 길어졌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띄워드립니다.

장혜윤의 찬양 예보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찬양 예보국의 레이더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소리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부흥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보는 분들은 뭐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나가면요, 더 보고 싶고 더 사랑하고, 이건 뭐죠?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이 더 그립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회 중에요, 한 과학자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주 제주중앙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듣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온라인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은 어쩜 설교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거만하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뭐라고 그랬냐면, 와보세요, 성도님들이 웃고 있어서 제가 웃어요. 여러분들이 웃고 계셔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더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고 계심을 알기에 제가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뚫고, 연휴 가운데서도 뚫고, 폭염 가운데서 뚫고, 문제 가운데서 뚫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며 주님이 기뻐 웃으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요, 실질적인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거요, 사람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의 형식 가운데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이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무너진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졌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찾아가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무너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요, 우리 예수님,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승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 알려드릴까요? 지난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오랫동안 이 승천을 외면했습니다. 큰 관심 주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물며 예수님의 재림까지요,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찬양한 것이 교회였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승천은 밝히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나름 찬송가를 뒤져봤어요. 찬송가 맨 앞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주제별로.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려 맞춰도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맞추세요? 없어요. 승천에 관한 찬송가 한 장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굳이 그 바쁜 와중에 찾아봤는데 찬송가 161장 1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68장 4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172장 4절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여러분 찬송가를 다 뒤져봤는데요 이 세 줄이 전부예요. 제가 찾은 바로 위해서는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요 제주중앙교회에서 승천에 대한 설교를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게요. 잘 다뤄지지 않았으니 중요하지 않다란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한때 예수님 승천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불편하게요. 이는 순전히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득시무태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득시, 기회를 얻었어요. 무태, 그때 나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란 뜻입니다. 마치 우리 속담 물이 들어왔을 때 뭐 저으라고요? 이건 잘 아시네요. 이 이야기랑 비슷한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과 복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반전,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상상 못했던 놀라운 일, 뭐요? 부활이 떡하니 벌어졌으니 반전 속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 즉시 무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열심을 다하면 기독교가, 성도가,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예요. 예수님이 제 생각이에요. 어이없게도 제자들만 남겨둔 채, 그 오합지졸 제자들만 남겨둔 채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저는 해봤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제자들이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가셨다면, 만약 제자들이 설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분이 가셔서 내가 예수다, 부활했다, 설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고생고생하며 로마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로마로 가셨다면 어떠하셨을까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와서 서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리가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는 예수다, 부활했다, 친히 말씀하시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 기회의 순간, 역전승의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둔 채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차가워요. 이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모두 경험한 제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었다. 감흥이 안 오시죠? 바꿔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두고 승천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을 믿고 맡기신 거예요. 떠나시며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너희들 승리하고 똑같은 기적을 이루어주리라.

이라라고 믿고 맡기신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자녀를, 사춘기 아이를 주님이 대신 켜주면 좋겠대요. 이 어려운 순간 사업을, 일터를 주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만 하면요, 그렇게만 하시면, 보여서 주님이 다 하시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 마음은 영영 몰라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옆에 안 계시고 살아계신,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분께 기도하면서요,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믿고 맡기고 떠나신 거예요. 삶에서 은혜 받은 사도신경이라는 책에서 지으신 최경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사역의 끝남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우리를 믿으신다. 예수님 우리를 믿어. 홀로 남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풍성함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심령을 알므로,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시작되는 것, 그것이 증인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사역의 시작이라고요.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돼 답답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실수하고 버겁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직접 하시지요.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교회를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양들을 맡기십니까? 왜 나같은 사람을 이 귀한 교회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질문이 돼요. 그런데 그때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이더라고요. 바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 주님 품을 알고 주님 심령을 알고, 주님이 저 심령을 향해 이렇게 힘들어 하시겠구나, 이렇게 애달프시겠구나 아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우리를 세우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기에 아멘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창세기 보세요. 세계를,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주님의 창조물을 굳이 아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끝내 못하겠다 버티는 모세를요, 주님이 기어이 부르셔서요, 최급 대업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하나님 닮은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소심하고 겁많은 기도원을 부르셔서요, 사사의 직책 민족을 맡기셨어요. 민족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신 대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디 이뿐이에요? 우리 교회와 가정, 하나님은 이를 모를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정을, 교회를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 닮은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그게 주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일머리가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남에게 일 맡기는 일이요, 사람 시키는 일이요, 얼마나 힘든지 늘 고충이 따르답니다. 아, 그분이 그러세요.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쓰는 게요, 도박입니다.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러세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맡겼다가 온갖 뒤치다거리에 마음 쓰고 몸 쓰고 돈 쓰고 때론 욕먹고 책임져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섭리를 알았던,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주님 닮게 오늘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그럼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오르사가 승천이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는 좌정입니다. 예전에 장로님들은요,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좌정하신 예수님, 좌정하신 주님 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 장로님들은 이 기도는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좌정,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 높은 하늘에 의자가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고요, 하나님 가운데 앉아계시고 다른 오른쪽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계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의자는요,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왕자에 앉아있는 왕은요,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거 아니고요, 그 왕 위에 올랐다고 앉았다는 표현은요, 그냥 의미가 아니라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편이란 것은 권능, 다스리는 자리, 능력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떠나셨지만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still working,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간섭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통치만이 아니라 또 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무엇 하시는지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왕자의 자리, 권능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주시 여성교회 연합회 연석회의 오셨는데요,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이 제게 와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부러워요. 제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부러워요 그랬어요. 그 제가 왜요? 라고 봤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뭐 당연하지 뭐, 당연해.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는 것도 은혜고 감사인데 지금 생명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일전 섬기던 교회에서 이 찬양을 수요기도회 때도, 중보기도회 때도, 아무튼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그 찬양 좋아하시네요. 말 들을 정도로 불렀어요. 이 찬양 아시지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요. 아, 그런데 한 성도님이요, 저를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 저는 이 찬양이요, 은혜가 되다 맙니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되다 만대요. 은혜가 되면 되는 거지 되다 마는 건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믿음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는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가사처럼 너무 지치는데 눈물 나는데 약한데 홀로 있어서 외로운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그 누군가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다 만대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장목사님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부담돼요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 얘기 듣고서 이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생각 안 날 때 담임 목사 한 사람이라도 생각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제가 그분 돌아간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에게 자필로 편지 한 장을 적어드렸습니다. 바로 특별한 것 아니라 이 곡 누군가 널 위해 가사를 다음과 고쳐 적어 편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당신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능력으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거친 광야 같아요. 여러분 발벗고 나서서 힘줄 사람이 누구 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매일 침노해요. 되겠냐? 누가 사랑해 주니? 너 예배할 자격은 있어? 예배 가면 뭐 하는데? 이렇게 침노해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자니까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는지요. 말씀 표복이라 했어요? 얼마나 약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믿음이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요.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Still working,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Still playing,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Still loving,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걱정 있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와 걱정, 세상, 병마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어지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0: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기도하신대요. 근데 35절에 그 기도가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유가 실체가 뭔지 분명히 35절에 밝혀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모여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사랑에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같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밝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병마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환경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도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로, 붙잡히는 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하은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신앙서적 한 권 혹은 삶의 간증을 선정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명문장들이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은 이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길이다. 급회전도, 이정표도, 갑작스러운 전환도 없는 부드러운 내리막길. 순간 뜨끔하는 이 문장을 도대체 왜 좋아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우리는 때로 위험은 늘 눈에 띄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크루테이프는 가장 위험한 길이 오히려 가장 평범한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기도는 하루쯤 미뤄도 되겠지, 말씀은 내일 읽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작은 거짓말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런 아주 완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길이 바로 죄악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실 그 어느 하나도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거창한 결단에서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 줄의 말씀, 짧은 기도 한 번, 감사 한 마디, 회개 한 번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죠. 인생은 거대한 선택보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걷는 길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내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후의 서재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서 찬양들 마음껏 올려드릴게요.

오늘 오후의 서재의 첫 곡은요, Bless the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가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후의 서재. 저는 일일 서재지기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참 너무나 유명한 서적이죠. 이 신앙 서적 속에 등장하는 이 명언 같은 명문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과 또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이어지는 찬양은 테너 류하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의 심포니 함께 하시죠.

한 줄 고백.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의 저자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참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하시죠? 만족하는 게 왜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크고 영원한 기쁨보다 눈앞에 있는 작고 순간적인 만족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초대를 받았는데도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며 그곳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런 아이와 같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편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곤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기쁨을 놓치게 되죠. 문득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만족은 계속해서 다시금 목을 마르게 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의 영혼은 원래금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는 잠시 만족할 수는 있어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도 세상이 주는 작은 만족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오직 예술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후의 서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C.S. 루이스의 서적과 또 그의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끝곡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하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는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주님의 자녀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까요, 책임감이 생겨서 깨끗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사랑을 계속 주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서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많이 실천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려주기, 또 문을 열고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잡아주기, 가까운 곳에 주차 자리가 있지만 다리가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기, 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주기,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저는요, 함께 사역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늘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 거 챙기면서 몇 개 더 챙겨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목이 마를 때 줄 수 있어. 이런 여름에는 더 좋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마가복음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면서요, 구연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보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조서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섬김은요,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앤줄머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하여 다 내어주신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으로 또 블루그래스 브리드런이 함께 부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I washed in the blood, 그리고 게이 펜러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세 곡 다 보혈을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쁨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The Light Worship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The light worship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노인팅의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지금 들은 GS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요. 정말 많이 리더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낮아져 섬기는 하늘의 리더십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본으로 섬기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Matt Redman과 패션 앨범 중에요.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Bless be your name, 주 이름 찬양.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wrestler.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신앙생활을 하며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질문일 텐데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 머릿속의 이해력과 분별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답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지혜와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정리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의 이해력과 분별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답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지혜와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정리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5494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홀리터치 이 시간 제일 좋아합니다. 홀리터치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제게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된답니다. 이 시간 일을 해야만 듣게 되네요. 은혜 안에서 옷을 만드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으로 기도 중이에요. 우리 아들에게 믿음의 짝을 찾아주시라고요.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시옵소서 기도 중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의 믿음의 짝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짝 생기시면 꼭 홀리터치 사연 보내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송가 545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Draw Me Nearer 찬송가 540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전은주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찬송가 프로젝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의 이해력과 분별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답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지혜와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정리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즈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며 이 땅에 오신 공감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공감을 실천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면 괜히 시샘이 나기 쉽고 남이 슬프고 힘들 때는 골치 아픈 일에 엮이

0: 보이기 싫어서 모른 척 지나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짜 공감이 완성되려면 단순히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아채서 기꺼이 도와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딱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어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셨을 때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지 깊이 공감하시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교회 안을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걱정합니다. 대화는 끊기고 서로 탓하기 바쁜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위로받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으리으리하고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기담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 함께 울어줄 진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공감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을 때도 그 큰 상금을 전부 북한 동포와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없다.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라. 던 목사님의 유언은 바로 이웃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던 아름다운 신앙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내 걱정, 내 유익에만 갇혀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의 신음소리를 못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주변에 외롭고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작은 공감 하나가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소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란 사실을 자랑할 순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군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할 거리가 아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멋지게 세워가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매 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808년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회장에는 하이든도 참석했는데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든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깊은 신앙이 그로 하여금 대작을 작곡하게 한 영감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은 겸허한 신앙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의 성경 구절은 조금 길지만 걱정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예는 근심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벗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삶과 기도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염려들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한 화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속에 마을의 전경과 함께 마을 사람 한 명을 그려넣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그려넣을까, 이 마을의 귀염둥이를 그려넣을까 생각하던 중 결국 화가는 그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다니는 청소부를 그려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마을의 청소부에게 가서 모델이 되어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림 그릴 준비를 하며 청소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나타난 청소부를 본 화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심지어 옷도 허름한 옷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부의 모습은 화가가 그리려 하는 그림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가가 원했던 건 신사가 아니라 평소 마을을 열심히 청소하던 먼지를 뒤집어 쓴 청소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데요. 내 노력으로 많은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랑삼아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선 안 됩니다. 내가 만든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샘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셔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마리 커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요. 무더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의 믿음의 삶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주께 가오니 앤디 성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리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리톤 윤성현과 조수진의 첼로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조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바리톤 이재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엘리트 보컬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시며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만약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준다면 얼마나 벅찰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그 고백을 미리 받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멋진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슈아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류하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끌려가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바로 유능한 변호인일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우리는 때로 비난도 받고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인하는 그 순간 하늘 법정의 최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가장 좋으신 가장 능력 많으신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무죄와 존귀함을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홀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홀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왕이 직접 변장을 하고 시장을 살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한 상인이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죠. 이렇게 변장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왕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는 그 군중들을 혼자서 막아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왕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상인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리에서 위엄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증언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너를 나의 사람임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소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마데테스 월십의 증인 한웅재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데테스 워십의 증인, 한홍지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거나 멋진 명함을 내밀곤 하지요.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빛난 금빛 명찰을 달아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그 소속은 영원히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의 명찰을 한번 달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예람 오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예라모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밤이 되면 바다 위에는 등대가 착 켜집니다. 이 등대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잃지 않도록 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모두가 침묵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운 바다를 가르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등대빛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혔던 그 믿음의 빛을 보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마중 나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상상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아가파오 월십의 내 삶 주의 것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꿉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가 참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수면 건강,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잠 잘 자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이불과 베개, 또 안락한 방, 암막 커튼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면 잠을 못 이루기 마련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과 평안 누리는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나무엔의 쉼, 이어서 키스 루틀리지의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잠을 잘 자고 싶어도 결국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잠이 안 들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 밤 그런 어려운 마음 때문에 아직 잠들지 못하고 계신 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찬양 가운데 위로와 회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이

허무 스페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안 믿는 분들도 이 곡을 축복송처럼 사용한다고 하지요. 키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보내드렸고요. 2161번님의 신청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홀리원의 또 편곡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으로 Sweet By and By,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함께했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하시며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race to you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를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의 좋으신 하나님, You are good 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빛 가스펠은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소개를 하자면,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이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의 곡들로 꾸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이죠. 주일 또 예배 찬양팀의 곡들, 예배곡들로 또 가득가득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썸머 스페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도 또 간간이 중간중간에 이 찬양에 대한 소개와 곡 소개는 꼭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어떤 곡인지, 어떤 제목의 곡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주일 썸머 스페, 주일 달빛 가스펠 주일의 썸머 스페셜 컨셉은 뭐냐? 주제라기보다도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컨셉은, 자,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시즌입니다. 그쵸? 캠프 하면, 물론 그 캠프에 초대된 가수들의, 찬양 가수들의 콘서트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찬양팀들이 있죠. 뭐, 여러 캠프들의, 다양한 캠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이 정말 그 팀을 나눠가면서 찬양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곡들. 그렇지만 조금 올드할 수도 있는, 제가 기억하는 캠프의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로 오늘 또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그 캠프의 현장엔 없지만 과거의 캠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리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 네, 좋으신 하나님을 들려드렸던 거고요. 이제 곡또 준비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 이 찬양도 빼놓을 수 없죠. 멈출 수 없네. 예라모십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곡이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예수 전도사 캠퍼스 워십이 불러줍니다. 아까 이들이 연주하고 찬양한 곡이죠.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시죠.

예라 워십에 멈출 수 없네. 예수 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기억나시죠? 캠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현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연합 캠프를 가면 저도 근데 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 고등학교 때에 연합 수련회 이제 캠프란 말보다도 연합 수련회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었는데요. 그 이제 맨날 우리 교회 저희가 속한 교회만 우리들끼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다가 많은 다양한 이제 교회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색함을 좀 깨기 위해서였는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캠프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진하게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캠프 동안에 어떤 재미라고 하면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캠프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다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확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캠퍼들이, 스태프들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들어가자마자 정말 찬양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그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캠프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입장하는 사람들을 캠퍼들이 환영하고 또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또 캠프가 시작이 될 때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뜨겁게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니까 또 고백의 찬양도 올려드릴 때가 됐죠? 이 찬양도 캠프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노인팅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나인팅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4년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들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 들려드렸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캠프 때 우리가 목 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가장 진하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는 어떤 소원의 간구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면, 아, 내 능력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채워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 때, 연합 캠프 때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좀 진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3대째거든요. 저희 이제 아이가 4대째 신앙의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던 그 연합 캠프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또 만나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주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연합 캠프에 보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보내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랬던 은혜의 기억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또 나눠봤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고요. 또 계속 이어서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듣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서머 스페셜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머 스페셜 이어지는데요. 휴가와 제일 잘 어울리는 찬양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선곡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가사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로,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런 고백들이, 이 휴가철과 좀잘 어울리는 편곡들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곡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아, 마지막 찬양은 또이곡 역시도 여름의 캠프에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댄싱 제너레이션 마커스 워십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춤추는 세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피아 워십의 찬양이죠. 나는 일어섭니다.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Thank you.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7월의 은혜에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주일 새벽입니다.

이제 벌써 7월의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유독 더웠고 비도 잦았던 한 달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7월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8월을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배 자리에 감사의 고백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은요, 특별하게 또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치료를 보내는 감사의 기도.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찬 소나기 속에서도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지나온 7월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7월의 마지막 주일 제단에 올리니 다가올 날들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독신앙시 7월을 보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더 넘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장 이곳은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함께 들어간 그의 집안의 명단이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및 그의 세대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아주 많이 불어나고 늘어가 매우 강해졌고 마침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그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일어났으나 그가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백성에게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를 보이자 그들이 불어나면 혹시 전쟁이 터질 때 우리 족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달아나 올라갈까 두렵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역으로 괴롭히고자 그들 위에 노예 감독관을 두고 그들로 바로를 위해 비돔과 람셋의 병참 도시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불어나니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힘든 노역 곧 흙일과 벽돌일과 그 밖에 온갖 들판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고 강제로 이스라엘 자손을 온갖 노역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리고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산파들에게 명하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부아였다. 그가 명하되 너희는 히브리인 노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울 때 그 아이 낳는 받침돌을 지켜보다가 그것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둘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애굽 왕이 자신들에게 분부한 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렸다. 이에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산의 아이들을 살렸도다 라고 말하니 그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같지 아니하여 힘이 넘침으로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선처하셨고 그 백성은 불어나서 심히 강대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무릇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계집 아이는 모두 살리라 하고 명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보위부에서 감시하는 저희 친구를 저희 집에다가 숨겨줬다가 걔가 집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집이 피했는데 우리 집을 가택수색해가지고 짐을 거서 몽땅 다 들어가고 가택수색하고도 반단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 열쇠를 멀리 가져가가지고 밤에 멀리 돌아서 일반 생활 필수품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참고 살자 했는데 정말 너네가 참을야 참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러고 두 번째 탈북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또 잡혔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럴 때는 교회 생각을 안 하고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밀수하던 대방을 통해서 오다나니까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먼 길로 이 백산 쪽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 길로 나는 증명서가 없으니까 돌아 못 가고 우리 대방 산 넘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올라갔던 다음 골짜기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간 곳이 어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내가 어두울 때까지만 좀 여기 있다가 어두우면 강길이로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너 북한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산판에서 헤맸으니까 신발 바지 무릎이까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지랑 신발 양말 다 벗어서 아궁이다 입고 자기 집에서 새 거 다 꺼내주더라고요. 보니까 너네 저 조선이 이 하나님이랑 모르고 그래 산다. 그 소리에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 사이가 장백교회 강도사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성경책을 내놓는데 얼마나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럴 때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잡혀갔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펼치고 싶은 장을 딱 이렇게 펼쳤을 때 그 표지를 쭉 읽어보고 여기서 내 마음속에 제일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펼쳤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정말 미칠 듯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장백이 가서 자기네 사이한테도 가보라고 장백이 가서 장백교회랑 가가지고 한충일 목사님도 만나고 강도사님이랑 만나서 한 일주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면서 여기다가 한번 전화해보라 주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래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2010년도에 탈북하자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잡혀가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틀 있다가 이렇게 브로커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 기도랑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끊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딱 우선은 내가 한국에 가는 브로커가 오는구나 생각하니까 야 내가 빨리 한국에 가서 저 국정원에 가서 나를 그 밀고 했던 우리를 밀고 했던 그

중국 조선사고 국정원에서 말해가지고 그놈을 죽일 생각하니까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아서 막 이런 생각이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브로커 와서 떠나는데 한 100리 40분을 가서 변방대 서서히 또 잡혔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장백 변방대 구류상에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는 전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는가고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한 줌밖에 안 되는 속에서도 나는 유치원 아마 하나 요만한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나를 이렇게 나와 아이스고 이렇게 계속 잡혀가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야 원망 불평 계속 울미 욕에 막 이랬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며칠 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네가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복수부터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좋아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고 빌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만 나를 살려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일생 하나님한테다가 내가 충성되게 종노릇을 하겠다고 제가 막 그렇게 밀어 이번에만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강제북송 돼갔어요. 3일 만에 조사실이 붙들려 나갔는데 그럴 때 심파보위부에다가 지명이가 붙잡혀 왔다 연락하니까 우리 반탄과장이 내가 탈북했으니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여자 여심원하고 이짝 남자 여심원이 첫날에는 두 명이 같이 저를 앞에 서서 서로가 다 기뻐함을 때리는데 제가 예심 받고 나오면서 신발 신는 곳이 거울이 앞에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얼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맛이 불어나는지 땀구멍이 이렇게 망하려고 이렇게 빵처럼 내 볼이 불어났더라고요. 장작깨비 이런 걸로 얼마나 때리는지 지금 10년이 되는데 저희 다리는 아직도 그 몽둥이 자국이 지금까지도 나 있어요. 이 다리에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온몸이 푸른 게라 새까맣게 됐어요. 정말 맞아대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짐승도 그렇게 안 때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 다리를 오래 앉아도 못 하고 서 있어도 좀 불편해요. 싫지. 맞아대서 하루 감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이 머리로 얼마나 맞아대는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토하면서 흐스러진 거예요. 제가 그 고문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우리 아들들.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가 정치범 수용 소위 가면 얘들이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여기서 맞아 죽으면 어떻고 정치범 수용 소위 가서 죽으면 어떻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문받음이 들어와서 엄청 울면서 다리는 쩔뚝거리며 머리는 이렇게 한강줄이 잡아당치 그렇게 해서 비칠거림이 들어와서 감방에 앉아 생각해보면 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나라인가? 정말 원망스럽고 한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나 난 살아서 나가서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국제사회 나는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고발할 책임이 낸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기어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도보안국지결설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심파군 보안서에 와서 6년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정을 안 하고 한 5번 재판에 나갔어요. 우리 애들이 군대에 나간 애들이 또그 부대에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교화 2년을 받고서리 개천교화소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해골인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유엔에 북한의 인권 증언을 갔다가 그랬어요. 유엔에서 평안남도 개천 일교와서 약수리 근처 야산을 조사해 보면 시체 구덩이를 수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일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싶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시 가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제가 교화소 고문받던 보위부 직결서에서도 한국 교회를 후원해 주신다는 분처나 번호를 매일매일 암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6월 달에 다시 장백교회 한충일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렸겠어요. 이 사람이 전화번호로 바꿨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만 바꿨으면 어쩔까? 막이 조바심을 위해서 딱 했는데 신호가 막 가는 거예요.
판과석으로 전화를 받는데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14년도 1월달에 선생님이 브로커로 보내셔서 가다가 잡혀간 북한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아, 지명이 자매님이세요. 엄마 어떻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도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장 브로커로 보내겠다고 10월달에 중국까지 건너와가지고 목사님한테다가 연결해가지고 동남아 예재원을 거쳐서 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마침내 내한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일했구나. 막 그거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날부터 어느 하루 울지 않은 날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애들을 같이 저 지옥의 땅에서 인도해 구원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성공했는가? 좋은 직업이 있어서 성공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 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매일 마사대에서 다리는 절도 꼬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고 밤낮이 울고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자유대한민국에 왔고 애들을 다 들여서 애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정착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운이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혹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나 아쉬움

유미 남아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7월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가올 8월에 더 멋지게 이루어주실 주님의 뜻이 있기

축복을 가슴 가득 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는 비록 무덥지만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성령의 단비로 가득가득 차서 세상 그 누구보다 시원하고 행복한 믿음의 그런 식구들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한 달 동안도 또 부족한 저와 함께 새벽을 깨워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또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8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선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해외 현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수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녘의 노동자들이 임금 가운데 겨우 열에 하나, 많아야 둘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위로 보내진다는 소식입니다. 10달러를 받으면 나머지 8, 9달러는 당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고된 일을 겪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밖으로 나갈 수조차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귀히 여기며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지 않는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환난의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임재청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은 너희 근심 걱정을 이어진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이 세상은 요란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주일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0: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선 찬송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로 두 곡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만나봅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Sir Harry Platt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Platt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주빌리안들은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일꾼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북한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영적 연합체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통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남과 북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목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주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북녘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하는 현옥자매 편지를 함께합니다. 전하고파도 전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시오.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편지를 전해봅니다. 하나님께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은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바쁜 농번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노동력을 대가 없이 교환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품앗이입니다. 물론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농번기에 혹은 김장할 때 서로 도와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조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모내기나 또 혹은 이렇게 수확을 할 때 기계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김장을 할 때나 혹은 동네에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와 전통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왔던 것이 바로 한반도 고유의 전통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연 그리고 지연, 혈연입니다. 특정 학교나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집안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특정 인맥에만 혜택을 주고 외부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보이는 악습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것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결속력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기준을 세워서 그에 벗어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결속력들이 또한 이러한 권력들이 종교와 결탁되었을 때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카톨릭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에는 그들이 행해왔던 직분을 사고파는 문제들도 있었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짓는다든지, 혹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든다든지, 가진 불법적인 일을 행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악함이 종교와 만났을 때, 이런 종교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될수 있는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유대민족에는 이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유대민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 노동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날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주고 꺼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노동이기에 안식일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을 쉬라고 안식일을 주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쉼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매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통. 이 전통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악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유대민족의 좋은 전통 하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셔라는 전통입니다. 이 코셔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철저한 위생과 식문화에 대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의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조리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피를 완전히 빼고 먹지 않는 그런 도축 과정에 관한 그런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셔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이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먹거리와 식사 규정에 대해 말씀하신 목적은 음식을 가려먹는 매 순간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정결의식은 조금 확대됩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었던 것처럼 일상의 식탁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여기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손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는 유대인들 모두가 밥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은 행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이 위대한 행위를 코셔라는 율법 안에 담고 또 코셔로 여기도록 전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는 너무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8점 이전에

17장 5절에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왜 우리의 전통인 코셔를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을 씻는 행위인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약점을 잡기 위해 말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마음에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변해버린 이 코셔라는 율법, 손을 닦는 행위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손을 닦는 것의 의도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정곡을 예수님은 찌르십니다. 이슬람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분리할 때마다 쓰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샬라라는 뜻은 신의 뜻대로 알라 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인샬라라고 합니다. 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쉽게 인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애매한 대답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고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좋지 않은 이런 회피용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고르반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율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십계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오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부모는 또 무엇인가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 바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르반을 장로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0: 의무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골반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이 만들어버린 전통이 된 골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5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강력해진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부모들을 양육하는 데 쓰지 않고 골반 하면서 불효를 저지르는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골반 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당신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또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하는 뻔뻔한 모습, 이것 또한 골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할게 라는 말은 어색하고 불편한 그 순간을 피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골반과 같아지는 것이죠. 또한 어느 날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불법행위 하는 것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에도 이렇게 골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 혹은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과 윤리, 도덕,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이 전통과 같은 이런 골반에서 벗어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의미인 골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골반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6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6도, 대구와 광주, 목포, 여수, 포항이 25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3도, 개성과 함흥이 22도, 강계와 청진이 21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5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여수, 목포, 부산이 31도, 대전과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서울이 29도, 강계와 춘천이 28도, 개성 27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이 25도, 신의주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고단했던 순간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나아가는 진리의 군사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 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입니다. 상황을 통해 마주하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내영혼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0: 자신의 주관보다 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빗댄 말입니다. 세상 친구만 그럴까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평생 신앙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한 믿음의 친구라 할지라도 죄성을 지닌 인간은 비교와 시기, 열등감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은혜보다 비교를, 사랑보다 경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욥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 재 가운데 앉아 탄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욥을 보자 소리 높이 울고 옷을 찢으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출발은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끝나자 상황은 여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위로보다 정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에 청하건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위로의 말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결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세 친구의 내면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를 돌아보면 타인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함을 확인하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열등감은 종종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함께 울기보다 원인을 분석하고, 위로하기보다 충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신학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친구의 상처를 싸매기보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하면 평소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사역이 어려워지 신앙에 문제가 있었겠지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은 안전하다라는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분석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정죄보다 사랑입니다. 충고보다 함께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너와 내두 친구가 내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말했지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와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사명, 다른 분량을 맡기셨습니다. 소나무가 백합화를 시기할 수 없고, 백합화가 소나무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태어난 모든 삶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도 혹시 남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실패를 보며 은밀한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남을 판단하는 눈보다 함께 울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비교하는 마음보다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감추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른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덥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곧 이 여름도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메말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7월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고요. 이제 2026년도가 5달 남게 되는데요. 아직도 5달이나 남아있는 2026년을 생각하며 보람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계획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칫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기도도 더욱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아홉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을 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92편, 에스겔 17장, 고린도후서 5장, 마가복음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6일 주일에 세브란스 최초의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 가까운 곳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묘지인데요. 이곳에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묻혀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당시 이름 제중원,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을 지내신 헤런 선교사님이 이질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서울 중심지에서 일정한 지역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 없어 시신을 안장할 곳이 없어 고민하다 선교사님들은 고종에게 양화진에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만들도록 청원했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고종 임금의 특례로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조성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런 선교사님은 외국인 묘지에 묻힌 최초의 사람이 되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한국에서 수고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히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별세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해나 유고를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 이곳에 묻힌 분도 많고요. 또 2대, 3대 계속해서 이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헤런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는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누는데요. 미국의 보수 신학자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있습니다. 매첸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로 유명하죠.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23년을 봉직한 분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하자 프린스턴 대학을 떠나 보수주의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29년에 설립하죠. 매첸 목사님은 원래 미 북장로교에 속했었는데 독립된 활동을 시작하자 북장로교는 매첸 목사님을 추방했고 매첸 목사님은 결국 정통장로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개신교가 낳은 학식이 깊고 용감한 영적 용사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는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 공원이 설치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 공원에 의료 선교사 헤런 선교사님이 처음 안장됐다는 말씀을 바로 앞서서 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9일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공원이 설치됩니다. 서울 외국인 묘지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당시 양화진은 아주 경치 좋은 나루터였고 동시에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일찍이 양화진에 집단 거주지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후로 양화진 에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숨진 외국인들이 묻히게 되죠. 그 가운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숨져간 선교사님 또는 선교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건립돼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예배 처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는 루돌프 볼트만 교수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7월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볼트만 교수는 신약 성서의 비신화화로 유명한 분이고요. 볼트만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나치가 독일을 통치할 때 볼트만은 나치에 직접 반대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가르침을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수정하는 일을 거부했고 나치의 교회 정책에 항거하는 고백 교회를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1976년 7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에는 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매서인이 돼서 전라남도 일대를 다니며 전도를 했고 조만식 장로님이 일으킨 물산 장려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님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 강요를 피해 완도에 은거하게 됐는데 해방 후에 완도 지역사회 지도자로 치안질서 확립 등에 앞장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가 일어나면서 당시 완도를 점령한 공산군 총에 의해 완도 관산이 회변에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최병호 장로님이 1950년 7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1일 토요일에는 김영기 장로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에 농촌운동가로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로 알려진 김영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1940년부터 경기도 양주군 고양군 용인군에서 농촌운동을 전개했는데요. 1955년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고 1973년에는 강원도 원성군 신림에 또 하나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자신이 할 일이 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농촌운동과 신앙운동에 헌신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8월 1일 토요일에 김창국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도 선교에 많은 힘을 쏟았던 김창국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북 전주 출생으로 평양 숭실

실중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북 노회 파송으로 제주도 선교 목사님이 돼서 제주지역 복음화에 주력했는데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제주도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1924년에 장로교 총회는 나환자를 돕고 나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둥병위원회를 조직했는데요. 김창국 목사님은 초대 위원장으로 나환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나병이란 말을 쓰도록 계몽활동하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나병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고 한센시병, 한센병으로 사용합니다. 그 제주도 선교와 한센병 환자를 위한 선교에 헌신했던 김창국 목사님이 1950년 8월 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7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일은 새달 8월입니다. 새달 8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문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인간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숙함을 드러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지금 그 집에 태어난 게 후회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맘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가 결정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라도 아마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 집안도 형편도 얼마든지 형편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데, 근데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또뭐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무슨 대단한 재력가들도 있고 뭐 학식 높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집안에서도 태어나지를 않고,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 그것도 조만한 골 이름도 사실은 모를 그 베들레헴,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렛, 그리고 그 부모도 뭐 별로 변변치 않아요.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좀 멸시받던 그 목수 일을 하고 있던 그 가정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집을 선택해가지고 정말 흙수저로 오셨나,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큰 목자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좋은 왕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때 좋은 왕이냐? 목자 같은 왕일 때. 사실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거든요. 목동. 양을 돌보던 목동 출신인데, 그 양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돌보는 그런 삶은 진짜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사실 그 8번 곡에 나오는 가사가 되는 건데,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위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여, 잘 들리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다 들릴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 메시지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의 실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건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의 팔로 다스리실 건데,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악한 자, 대적하는 자에게는 봉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는데,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 feeding, 먹이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컴포팅,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리딩. 그래서 feeding, comforting, feeding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먹여주세요. feeding. 그런가 하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도 많고 또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뭘로 요약을 해놨을까? 아까 불렀던 두 곡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헨델의 메시아 제일 처음에 서곡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 그 모든 이제 오페라나 이런 것도 서곡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패스토랄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목가적인 그 심포니, 그 이 악기 연주로만 되어 있는 게 이제 13번 곡인데 그 곡을 들으면은 넓은 초원에 이렇게 목동이 펼쳐지는 그런 분위기를 딱 연상시키는 곡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알토가 부른 이 18번째 곡에 들어가면은 그 목가적인 그 심포니에서 썼던 F 딱 높게 시작해요. 원래는 이제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그랬지만은 여기 노래는 Come to him, 3인칭으로 내가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께 가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불안한 사람 내게 오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게 오라. 죄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내게 오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내게 오라. 왜 오라고 그래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오라요. 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빈손으로 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거절당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실망하고 간 사람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벤치에서. 웨슬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써 죄책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성화, 성결로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움이라. 아, 근데 영어로 보면 쉽고 easy 그럽니다. 그 워드 페인팅인데 그걸 글자를 그 노래로 표현을 하려고 easy 쉽다 이거예요. 예? 주님께는 쉽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데 예? 세상 사람들의 요구는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쉽대요. 은혜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쌀 10kg하고 10kg짜리 우리 손자하고 누가 무거워요? 같아요? 10kg짜리 그 쌀은 지고 가다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탁 내버려도 10kg짜리 손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지. 쉽다 말이에요. 왜? 같은 거라도 사랑으로 하니까, 은혜로 하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거워. 왜?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거워.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무거운데 주님이 오래요. 내 짐은 가볍다, 쉽다. 예수님이 뭘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 하다 보면 짐승들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데
made by

0: Jesus. 예수님이 만든 몽에는 쉬워요. 잘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일하기가 좋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왠지 그냥 거북하고 무겁고 아프고 힘들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사올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가면 다 한국 거예요. 좋은 건. 심지어 식료품점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앞에 딱 써놨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그걸 사가는 거예요. 신참들이.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easy.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5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CTS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 백성이 된 우리는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클래식 콰이어의 어디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친구들이 떠나도 주님이 계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겁나지 않습니다. 다음 곡은 테너 윤서준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 가운데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선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찬양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제일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주일 되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할 8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여러분은 7, 8월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7, 8월이면요. 이상하게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생각납니다. 여름방학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름성경학교가 떠오르는데요. 며칠 동안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뛰어놀고 웃고 또 작은 선물 하나에도 그렇게 행복해했던 시간. 그때는 정말 더운 줄도 모르고요. 하루하루가 참 신나기만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요. 신기한 것은 그때 배웠던 찬양 한 소절이나 선생님들과의 따뜻했던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문득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남는 경험은요,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선율로 다가오지만요, 어느 날 문득 다시 떠오르며 그때의 계절과 감정까지 함께 불러오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클래식 산책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상의 속도를 내려놓고요. 음악과 함께 여름날의 추억을 천천히 걸어가시길 소망하면서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 구경 오면서요, 이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마이너 작품 번호 54번은요,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으로 꼽히지만요,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대화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1악장은요,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시작은 아주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첫 화음을 울리자마자 피아노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행화음으로 응답하는데요. 일반적인 협주곡처럼 오케스트라가 길게 서주를 연주한 뒤에 독주자가 등장하는 형식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마치 대화를 시작하듯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매우 새로운 시도였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목과 나귀인 오보에가 처음 들려주는 주제가 어떻게 피아노로 이어지고 다시 오케스트라 전체로 확장되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둘루프의 피아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마이너 작품 번호 54번 중에서 오늘은 제1악장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돌로프의 피아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마이너 작품 번호 54번 중에서 제1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요, 세자르 프랑크라는 작곡가는 바이올린 소나타의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파니산 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같은 작품들도 그가 작곡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프랑크 음악의 정점은요, 오늘 함께 하실 이 A메이저의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품에 대한 드뷔쉬의 평가는 이러했는데요. 심플하면서도 엄격한 논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곡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메이저 중에서 오늘은 제1악장 알레그레토 벤 모데라토를 안네소 비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도이치번호 827번 나흐트 운트 트로임의 밤과 꿈이라는 제목인데요.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마테우스 폰 콜리네시의 구절마다 반복 없이 새롭게 전개되는 선율을 붙인 통작 가곡입니다. 오늘은 미샤 마이스케첼로와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도이치번호 827번 나흐 운트 트로임의 밤과 꿈을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메이저 중에서 제1악장 알레그레토 벤 모데라토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피가로의 아리안데요. 논비오 안드라이, 더 이상 날지 못하리를 바리톤 브라이언 터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로젠 아우스덴 스위덴, 작품 번호 388번인데요. 남국의 장미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요, 1880년에 작곡된 왈츠인데요. 스페인풍의 따뜻하고 이국적인 정취를 담고 있고요. 우아한 선율과 화려한 리듬이 특징인 곡입니다. 슈트라우스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신년음악회 등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인기 왈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남국의 장미, 작품 번호 388번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죠. 라시아 끼오피앙가,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자유를 잃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의 노래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요. 말씀을 듣고 뛰어놀며 보내던 며칠은 어느새 아득한 추억이 됐지만요. 그때 마음에 새겼던 말씀은 지금도 문득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곤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뻐할 줄 알고요. 작은 것에도 감탄할 줄 알고, 낯선 것 앞에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편견보다 기대가, 계산보다는 믿음이 먼저인 마음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많아지지만요, 설렘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잠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익숙한 풍경도 새롭게 보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도 다시 느끼고요, 음악이 건네는 작은 위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요,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늘 맑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 다시 산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잘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

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며 7월 한 달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찬양의 기쁨이 가득한 7월을 잘 보냈지요. 기쁨 가득한 7월을 보내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가져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3847번님의 사연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차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아만 부르던 찬양을 이제는 집에서도 혼자 흥얼거리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니 부모인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와, 친구들, 1학년 딸과 함께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의 사연이었어요. 3847번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의 입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썸머 스페셜을 맞아 우리가 정말 많은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있는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씩씩하게 찬양할 때도 작은 소리로 조용히 찬양할 때도 때로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도 다 듣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아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3847번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나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보여주세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모습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 우리를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예수님 만난 후 찬양과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버터플라이 키즈의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캠 키즈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며 한 주도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면서 이 여름의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볼까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한창 진행됐을 겁니다.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길 기도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몇 해 전 물놀이와 함께했던 수련회 중 인상 깊었던 수련회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한 장소에 아주 작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간식으로 줄 옥수수를 삶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나가 봤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이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는 수영장으로 첨벙 뛰어드신 겁니다. 청년들의 기분 좋은 함성 소리였던 거죠.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과 물에서 게임도 하고

물장난도 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물에 첨벙 뛰어드신 목사님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친해지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물에 옷이 젖을까봐 걱정하면서 뒤로 물러섰던 제 모습과 대비되던데요. 우리 혹시 물에 젖을까 걱정하면서 그런 계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관계는 없을까요?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청년들과 친밀해지신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과 만남에도 이 여름 망설임 없이 뛰어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된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피곤한 영혼, 쉬고 싶은 영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힘찬 찬양, 생명수 강가에 함께 찬양하시죠.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아주 힘찬 찬양이었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생명수 강가에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 물놀이로 한결 친밀해진 청년들은 저녁에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진 곡은 서울 챔버싱어즈의 고난 내형원 편히 쉴 곳과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는데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입구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초록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 노래하는 새가 날아들 거라고요. 그렇겠죠? 나무가 있는 곳에 새는 날아들 겁니다. 내가 든든한 나무가 된다면 노래하는 새는 저절로 나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등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